0: You're listening to My Radio.
1: 아구 프리넥스 벙트 비에스니 벙트 이세스 올댓 바이 마이 GMR LIFE.